0: 너도 미네겐 표현했었지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
1: Impresentable. Llegan temprano. La prudencia, no.